나이경 우마치 굽게 자꾸 자 에르겐치 벨레이치 라츠탄치 시리 시입게 코바 업게 코바 코엔 와이 우갑다치 소아사고이 사츠키가 하 칼창 우야 우기 후야

0: 일단 업계점 해. 간직한 업계점 해.
1: 아, 깔샤. 밥이 고마.
0: 내가 가지고 오면 그래.
1: 아, 근데 그렇게 같이. 아, 내 땀도 있다. 아니, 난 로도 이래기도 그래. 다 가루가 이렇게 나고 다 있고, 암시. 아주 다니, 공가시, 공가이 암시.
0: 응?
1: 밥이 고마.
0: 밥이 감기야.
1: 알아도 그러면 일단 제 땀 같이 미룸 깔샤치. 고사스 센피다스 아미 이렇게 답을 가우타마 아닌 오아 노호반 히리히리 나칭 안 안리 이렇게 나고 가이이 이렇게 아닌 아로마 아 노호타 다둠이 미드마 치다 아이 미드마 하 카비다기 다둠스 아 디시쿠인 아스 고아가 밤티스 아이 다기 카우스나 토아나 우안 톤 호아 톤 히아 카우스나 토아나 우안 센비다 아미 이렇게 답하나 아이 다니 내 가우체 딩나 마타루두스 아오 오랑 나잉 안 호미신두니 오니가 누스 코칸시 암시 아인 호미신디 나디 암시니 오니가 누스 이사 온기 마마가 아 오가니 하톤 히야 나이 마타이바 아오나 우안 나나랑 안가이 오안 나리 구치두니 난 누스 바 시사 진 누스게 노라하 사치 나빅스 에가기 카카투스 에이 비오시 이스티 가인카이사 우아 헬레카 옥셀러리디 마 오르헨사시 스와스 나 싱기란 안게이에 나이다가 우아하니 반타나시 우아하니시가 이아 쿼터 콘퍼런시 오니카 사다디스 나스키 나크카기 스케이피 오르기라 간 호아 오르헨사시 딘 이디디 리포트쿠 나가 메가 우체딩나 나이 인구민 구미 치 돈르다 우야디 가미 우 돈르다 우야 토레스팅 오바스타바 리보트 가 시우리 이파타바 리보트 가 코카 친 리비 디시 디나디 세다기 토크라 인 안난 리부디 센비다 프와하 아닌 난나가 안게이 고기 게이 감감 신스나 네 사도크바 마타 이몽 암리 워크나 사시디 사두디 리보트 가 친 아시가 코로 이로 아세이가 코로 이 오다게 플레기스토르트나 사라디 칸샵 Lukati gutra gai hostel stabara sisini lukati gutra gai kansa nadi babasapti khobam sin khobasa murian hangwan anip a khabe senpira khama ka hoy hase nasa khakhaus asi jas nas khani tisi kogi ngandu kasna do khoba khangre ida sada di kansa napchina si kom kom si kai ngoro tiran an ni kansa set isak suwa set isak sin pata pek tausa ho kai gangan skalcha
0: kanna tunga barwa tunga kan apke samay
2: Madam. Igor en Guabida.
0: Obiga ma comre.
2: Eh, Nerangwake, a comeo, Kain of the Moritz Kain Goba. But again, no chain, the Banga Itahati, Road Fondain, rate and text payada, Gawada, rate and text payao. O Nadig no Siada, Unha, Nature's Ice Master getting an. Oi da gen da go ta ha ne kom kom ta o ta o squeeze ra hin ya na no no ba ni ra ai ko le che e ga gra no na il pin a kam up ai o le no skin ni ra oro sam stan chi legi store bi di umu nunga primer school i classic and ai ko ari I da gen ai ka chi na si go anu ga chi da gen la ba ni ra no na ni kam up ai la ba ni ra ha le che ai anda tida ke ngaba kuri pe uka chari si chi anga bin hoile ke ngoi tida ke adi ngoi de ya toa o no go bang hao chin is ku ke kan kan ku china ma go doma so is ke le ngong sa uka dan ba ni de ngong si na ma ban ho wan ban ne an kan ku zan di sa o o na hon ai kaun kana ya chi no ni ra ha se in ko a ho ai So and that said and is a kaiti master of Natanda Kaho Yao Kwe Iwa e Kaiti comes in homing Ladin Oskwa e di no way in Lauro Stuiza U Si Kadin Lam Nomsaro se Kadin Lairo se Anna. Ladida Jogun and Ti Ida Gen Sa Kadi Asnaha Omulunka Police Statis di Tanap Commander Teovele Sichi Oragan Kabana Mantina Kadin Anha. Debi ngong di mandasi onge koina kaban ayin kastina rasi one ngong sadage kripti ngong sa kaisa ang ana kaban lam gudita na gudaba so koi ka sabusen kam gud nagagra si tamas ka iyo nai kami ingo bungkosin kong nagagra si o oyike ngadi khuye ngaba ngancaba ngamumayisa ku trinity ku ngako khamira nguwe nanya cha cha so other times are kuba si moha chi khinyi na sin house ona testasa khuye ao chi kuro fonten rate and tax payers nama ba ho turo koro tsha ku leka mari go tsha I ma te tswan uide a itsa kwa ha tao ba mari tanira tu oi tanira kuro fonten sin a na be on khaisa tabin haro tanira sin na di gwi ha non sti an an sra jo groma ko gen ko na nisi ga gran ona il kama o to yi ko aplasi huga Madra means a road from the red text by Yaka Queda, Huraga that did Ramis our Nikwin, Hugan, Anisika, Girontina Giaho, Kana, and Saban, Hawan, Anin did Ramika, and Okuntin, Asi, Kachida, Guyan, Nan, Juan Karuka, the Guda Grun, and the Chida Gantan Stramming, Irovita, Karoman, Juan, Uyo, Chesa Chase.
0: Gangan Chesa don't turn up. Eh, Sonda Chigi. Torangos Chichu, out of Chichorangos, the Tauk, Aunaba, a star couple and star Gutani. Ngharana kuru harande komandi kumanga ngharagane kuru aungera uai kwenye kare komandi kumanga si ngharagane kuru si style kabel anka tigi maske style anka tigi rami koko gira uai kabe ansa uwa koko gira uai ansa tiki dohne uwa ta aikore ansa tiki uwa otiki auto na kame kwenye kaza tui kaza kwenye Amu, mona kuzehaga. Kena kaza kui, kaza kringa. Amu, mona kuzehaga stuba. Toko ba bila. Kwenye chakula na pesa me.
3: Kada. Kwenye yadi kata midroi.
0: Kwenye ya midroi.
3: Ah, ari kata toko ba dikeni hada ne. I'm not sure if you're a kid.

0: 오라다제 능 오바게 그루친게 코나 에도 오케르케팅 우리사마바게
1: 아오바 고사우디
0: 에 고쿠반 우리사게 우사우디다게 예브로마두고 우리사 드라마스케 예브로사 네 그스쿠스다